따비레 아세이베기 세롤 토롬마시다 아세이바 와이크롬 고젠 메이테 토롬 란톡피키바 담파마니루크람 토롬 포톡바 하이크루잠 데벤드라 토롬마시다 한제키바가 루이네나 나시기다 먹다디 콘젤나 좀란톡자바 마탕아시다 루이제레

0: 타이나 마망이다 인드라둠나 고바 닝타우마 팔람보레 마하가시 자갓기바 쿠스리 크리스나 야나 닝제바 박다마스 오레미과 마하나 마탐 뿜마다 만디라마 사라가 마붕오기 무키에도 라차도나 세바 짜짜기 하이나 마탐오디 닝제라미 마하기 아두금바 자카르바 와칼로나도 이붕오 마나 칸크레과 노무디 닝타우 시기 마망다 이붕오나 샥담 홈컥 우한비레과 하이브디 우피레바 몽온다
1: 바바 아홈두디 까리까리 라이기노
0: 아마나 바가반 자가나트키 아마나 발라람기 아두가 마야이들 레게도리바 아두나 마찬 이베마 수바드라기니 하라우 저번이 통나 레박 풍조 틴두나 와이디기 헤나 우 수바이브 미시 티레코 아두 마나 반조 아마타 팡데 가이네 상다 알 어렵도 분니빠 아마나 마하 무르티 싱어도 사제기 나헤르미
1: 아두다기 샤바둠 하우크레브라
0: 사바 오크레 아두부 사딩에게 마망다 할라드는 토다 와펌 카라 하이레미 마두디 까 아마다 마돈타나 사가다바니 누밋 군가 마토니 수디 파바 까도 통항도 빠야로에 하이드나 할라드나 하이레미 과
1: 아두다기 깨더바
0: 닝토드는 수 바레 야레 안 하이레 아두나 마기 까 아마 동안에 비레 라이브 우스브니 바도 아테카나 수나티 라이니코 Bishakrama Hairba Kutaiba Lai Aduniko. Nimit Krani se Haukre. Ningto Marani Animak Tabak Subagi Makul, Tek Tak Haiba Mam, Sumsum Taramiko. Adubu Taraga Marini Suba Nimitumati Makul se Amata Taki Drip. Ningto Namanadu, Tongvan Duran of Silagatana Bakan Honami. Adubu Sik Moksil Laudre. Rani the Hom Sitin Tonatami. Ningto Surani su am kang man lang sa lang tak na lay tapong kang dre kwa.
1: Makati kam daw kreba ba?
0: Aday di. Ningto Rani ni magse mham dun lae. Kado ka jitang hanu da uso ba ni ba do mangre. Murti hum do kuch chemasu kong chemasu amatulo eram dre kwa matam do da. Ningto do yam ningam kiti. Puno mas yamagi maral ni na kanjaki. Aduga murti hum do nirupon to do na mandira masar ka lahat kaya ni. Yara dro warisya.
1: Yarani baba. Ratajata kuidre ko baba.
0: Kuidre. Yam naksle.
1: Baba. Imatole.
0: Oh.
1: Jack loide, Jack jar se hai do wan.
2: Kangre da go ai sa se.
0: Ai, no ever pawni ne sa na hai se. Sak tu han sar ku se. La la la la.

HIV가 사고 너는 행리범이요 신부 한탄하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위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가시 사타람라버디

0: 갔다니 마팜 줘달라 이리도 갓 날아가네. 감독비 내놔봐 또 오빠 미래 떼고 이만탐해 이만탐해.
1: 호이마.
0: 아하.
2: 탐 크로버.
1: 탐 크리.
2: 농시들아 이마세. 아이 코이부카 다이데까리데 소이키가 다기에나 포원도 외래서 더비락다나 영신 비리세. 아이 코이데수 뿡냠 룸잡아.
1: 아이 코이 마디냐 마세 하이네비니 라이시우르가 라이크라바 아이나 아마 판데 라이 까탐드는 라이래 이도 세켄 쿠딩이니 폴콜 떠오래 이봐 할락라브라 까다이데 쌀리 까이다우리 싹싸라브라 이싱 마랑 까이네 타우 하이라 닝치네 짜오 상곰짱 나이네 타우 아스 타바카신 마마탐드디냐 코이도우가세야 성닝억사니 아드득이냐 스마이나케드나 염팔라시파오바 세네레 이시니
2: 마두부카웨이 아빠 엄마 하이리시 이만 까다이다 까리다 소이키가다 기에나 콩탕 쿠딩체나 미람바두나 낭수 아이수 분시기 아한바 농시기 세호다 칸도 칸질간 낭호당게 퉁내리시
1: 아도 낭디 까이도우버기 세히 알리라 파오 누피가 맞다 코이다게 레라미바 나사카이라 티바수나티 라이리카이라 토퍼네 카나가이라 미노바
2: 아두브라 난
1: 이, 아셈바.
3: 하, 가만히 또 오시면 눕이. 토글레베 신동 마다 시가. 능네 시진 내리베 엑스펜디션 마야암시에. 그래도 힘들어. 하, 뭐샤오 뭐야 내비 오이네 했다 그러더나.
4: 아두부 아이네로. 사팜 토박이 살리바. 띵팜 토박이 띵리바. 강해드나.
3: 아두부 오바. 락리바 인건가. 아니 시즌 나가 더럽게 엑스펜디 짜르도가 아니 이게 칼도 올라가 시즌 나더럽디 다 그댕기 민원이 무슨 맞았다 마마이 탕데디네 미기 말하네 쾅꼬리네 하이버니네 눕이
4: 아도 왜다가 뭐다 뭐네 헥셀로
3: 그 이놈이
4: 난게 돌로 없이네 나사 아니나 아마 반들레르가 라릭다 미세 아두기 숨마탁다 이몽시데 소이베야다바 마타우타리바 셈팜세 마이기 이생기 사통기아스기 모바일 폰 와이파이 데스빈 사나 탁나바 포잉 사잉 마룹 타룹 야우리 바 마얌세 유므체 사바다 라우루바 뱅키 론 아이코이 마리기 LIC 헬 인슈런스 이 눙티기 살리바 가리 타우 마얌세 낭 아묵다 실로바 사나 이붕오 나트로 오피 살람다이 쿠딩기 나피나론도 헤체 신사 신발로이라가 누피 센 푸토로 오 푸토로 오이드나 하이리도 푸라 푸르가 살리도 나트라바
3: 마시니 피시디 마시디바 하니니 아두 오래가나 까라이드 노커리노 까라 까타 고타 따오던 하이싱은 시즌 나더랍디 헤이 엄마이 탕다 융 인콘체 유원기 하이락라니 하이버니네 낭과
4: 호 아도 뿜나 막세 모이따 모나 아묵 실로 하이크리 아이기 팡락 받으소 아돔 비실라 아게 아마따 헤고 왔다나
3: 헤이 능군도 비네드로 하 하이 헥거나 파나야나 하이 헥랍수 하이 쿤놈이나 하이 쿤바 하이드랍디 하이 망이 하이네립두니네 용기 누피네부 더랑 독실 하이드라바 윤바나 때 자르로 인 하이네드로
4: 능스 누바나트로 누바웨라디 누바토오 미네랭아기 타박토바디 마욤마톤 마톤 카로드파티 오이 마카탕 비기 파이자우나 그레트 4니 오이디세 사리 바욤사 똥리바카 모이 누피 앙앙 싱네 시리바 사나 아두가 능디 팜수 망온데 헤리바 눈비스 빠기 시엘레이트레 시엘레이트레 나신두다네 토이나 토이나 헤 하이만다나 라이라라 아바니 낭세 누파 헤 토만다다네 붕어
3: 니는 낭리 시디 까리노 까리 하이노디 칸타게디 님데 칸디네 마나 토빠마 파토 옹칼가 낭르를 라이바 에이 누피 능냥 헨젤레가 누고 사룩드는 염체 타도 자책이니
4: 세프사 만디네야 아이딩 하나 하이크레나 누피 아토미 티게라 사크게라 나닝나카 토우조크로
3: 오 파레 파레 파레 아니오레디네 낭네 프라이빗 뱅크 디보짓 떠오라가 센도 짜오는 짜르가 나자 샘도리네나 부토키바 체냠 랑 마얌도 신기로 미기 뱅킬로로바 서비스로는 게 샘펌도 신독자 그러게 꾸르푸 요라가 뚱발리 비비마
4: 오 미네 뱅카이 키보두부 가다이데 길로루고 도리게 이또 엄다기 손나떼 마얌푸나 마키네 푸나 마키 미기노 바디 마통나 레이바니노 까리까리노 나 푸사푸 떠오르가 카르도 외래서 부레 렁디
3: 아이니까 농타우르 노래봐 하 아이니 탐보 신났다나 까이도보기 짭두나 타우르 노래 노와봐 후라한도 오이다 바다바 떠오바 마 코이신두기 마나악테 림프 도르 이마이체 마 시리해네 까이제이바 어우 부는 우라가네 아뻥문이나 아이니 기네야봐
4: 이코이도 없어요. 티링 아시다네. 아, 누구 막 와도.

0: 나선 비네네 사이라오 버기 쿠돌 담니에나 라 이시우라 바야고 눈치드레요 무세
1: 아이 세누모
2: 따모
1: 나오라오 까까오 짜모라오
0: 마이 마따비오 따나타우리네
2: 나선데 크롬즈리 따모
1: 야레 야레 야레
0: 마이 크롬가 담니
2: 따모 세 신

0: 아이 쫄비가 사고 너는 힝리범이요 신부 한탄하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따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기 마카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범이요이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범이요이 신다 따티 따오이는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마 돈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바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a complaint to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 like a complaint to Vig. HIV Eskimaram 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o. Amu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Makal Matil Gitaurum Kaya, Sanduktuna Tahanjari Basi, Akashwani Imphalgi, FM Sangai Channel Degini. Hauzik Pungfa Masadamuk Puduna Lakchari, Good Afternoon Ladies, Live Phone In Program. Tamjari Bataurum Masada, Lamda Masigi, Nupi Uibi Singna, Aikoigi Studio Gi Telephone Number 8798-803-293 number amuk tanghana ning singjage 8798-803-293 hairiba number asida phone to biraktuna mayam punna khangmina baya bua famsing phongdok piro

따비래 당점 꼬라기 매익다 농마이 템포 하리나 세석바 마담이세 마탕다무 따미나시 디에이스 이보 조싱기 콘젤다 게이시 난다나 세이링바 마담이세에마

이세야시 따한제 키바가 로이나나 나시기디 나이코 따키시 타우람 란톡자바 마땅 아시다 로이신제리 타우람 아시부 따비람리바 뿜나 막부 소이범 제디나 아무카 한나 구름제

0: 네. 데일리 포럼 독살라이시나.
1: 그 뻥 돈 딴 짜라이 파래.
0: 허이. 미니스터 알겐이네. 아, 할로 셔. 아. 허이 자. 아이 오피스타기 좀 여럿부든가 이리 있어. 어, 혹시 사르기 좀다. 파니 파니 샤. 아이 쇠드럼 길락 샤르기. 땡큐. 땡큐 셔. 땡큐. 아이. 난 좀 쉬리사 돈 뭐야로.
1: 어이 바보.
0: 아로 우아리 사나가다 불리고.
1: 어이 바보.
0: 난 맹해노. 어이 암돌라가니고.
1: 바니 바보.
0: 가공노.
1: 아스 깨노. 그이 바봉도가 나는 땀삼을 열어잖아. 바봉지가가 강부는 응망이네. 너무 기바득이. 아무거 하는 오버 펑키들 보면 하게도 보. 가나오리가 봐. 애네들이 레카레카이 코딩쳤더나. 마부고 티티버시다. 아이 싱어리 칸다나 바봉도 미나 바봉덤슬레 컹디 아시부 다싱나 마기와 칼든 가우든서 키바 따라봐 마하가두부 카나오리가봐
2: 바이
1: 카나오리가봐
2: 따디니 바이
1: 강인이 카나
2: 염세부 집 인지니어 이보하기 염나트라
1: 허이 마니
2: 아두가 섬나카나
1: 어 아니나 마기마사노 빠니
2: 어 민도 칼리야바
1: 야이 파바
2: 야이 파바
1: 허이 아두 섬나카나
2: 아이 로하이세.
1: 허이.
2: 아이 아동기 페이스북 유프렌이 하나 강드라.
1: 페이스북 유프렌.
2: 허이.
1: 민보 그리.
2: 타스나.
1: 타스나. 타스나 타스나 타스나. 오 예스. 아이 예비드 너무 티네 그리.
2: 티네 기분 어때? 아동기 스테이터스 아마디. 포토 가야다. 따뜻한 가면 비자받아. 아이 학니.
1: 오 땡큐 땡큐. 아도 솜내암 다자드나 이음들 앞이 머름 시부 그리.
2: 머름얌 틴래해. 아이 마탕 마탕 갑토라기.
1: 허허 야니 해다이비오
2: 솜씨 라이액 파티 사머라
1: 허이 에이 카가부디 도미엑시에도 얌깐나 파워파 하이바디나 세대다
2: 오 솜나 끈하군비 아마기 삭담 이스키에서 있는 얘기도나 페이스북에 다갈비라 이나더라
1: 아 허이 에이 다갈사이
2: 아도 그이 말함기노
1: 다갈 누긴 말함도
2: 허이
1: 다갈 누긴 말함도 허이 야니 에이 하이자게 해도 라나디 카나금치고
2: 그시 가이디
1: 노무네
2: 아
1: 메라모 펌버머다 아이는 높이면 보고 키봐.
2: 아.
1: 마하도, 마성마도 양파지.
2: 어.
1: 이 행복이 피해만 아이디. 아도 뭐 아이는 만났다 생신다나. 마하가도 끊어놓고 그다이다기노 한가다버수. 아이 한번감 자우지. 아도가 남이뜨다 아이기 라이벅티 와이다래. 아이는 마기 석담시 포도 엄마가당 럭저하기나 까나칸 번해봐.
2: 아.
1: 아다 아이기 모바일도 염때 여름답다기 마기 포도도 수담 넣고 방자우지.
2: 아도 높이도 레샤비로 마오라.
1: 아싸 이마도 무수 임다 칸호우드라버니네. 마름디 허즈간지는디 레샤비 숨 먹죠. 드레스 이만도 많아나 빠짝다 쳇빠지다 마하도 모르라 샤비라 하비사이 게임 강강 들어보니
2: 아두다기디 까이 돌아봐
1: 아두다기디 마기 파자바 삭담 마기는 티바 마이통 아이 용다 하라 파워보다 이 내 답보는 강기디 아이나 레가레가이 코딩쳤도나 마하가도 까나노 까다이다기노 하이는 꼬치치키 아두부 뿐넘먹 어리에무다 덤다키
2: 까리기노 아두양 꼬마 티비니스나
1: 아이쥬 강디 마보르보 미꼽다기 아이 알펑 강들 나오키 얌썸는 칼럼버 마하기 삭담어도 아이나 눈 뒤놈이 그등이 숨숨숨 티락받아기디 쌈는 오는 놈은 마하기 삭담어도 아이기 담모시다 눈 시보름도 온 토르키
2: 눈 시바
1: 허이 아득이 아이나 마시 숨티보다기 방락자보다 마시디 까라로리 칼락다나 아이나 우키바 마하기 삭담어도 아이나 스케소니 톡라가 아이기 페스북도 다글라가 나 시포보도 마하시까 나노 강비브라 하이두나 아이기 프렌즈 하칸싱다 항자리버니
2: 아도 아이디 만드로
1: 하
2: 아이 만드라
1: 아 슬로이리
2: 아이 만드라 하이버니
1: 까라이드노다 만디다
2: 아슬로이리 해 아이디 아이말람가라 항불아가
1: 너미터도 키바 마기 색담도 아야문닝자오에 솜가디 마나디 크라케네다
2: 아도마는저수 강나바데 가이가이기
1: 게노 이반이디 하나데기 프렌위시디
2: 아도나 페이스북이 와인데나 아이나 하이자바디 라이프 큐인 하이자바 야로이드로
1: 버로비비아디 다싱나이디 너미터도 키바 마기 색담도 색담도 나타나 이카나고 미야마타보 하닝저로 야이드노 간제크레 버로비비아디고
2: 바이 버로비아디 아이가능세 장인 마짱마 컵도서베니
1: 아이몬다 크리샹이
2: 하이버디 호지강이니 파싱세 마미르네 나오이드나 아드다 능싱어브리잉거니다
1: 다싱나이디 마도기 헤비토 아이몬달이지디 아이디 잠섬나 우키바마하기 색담도 색담도 나오셔버 갔더니 아도 아이시 마팔람다 빙글로달 액담마살라가다버니 아도 뭐 아이마하기야 싱바다 비마캉디 파블리 척해로 하이드나 아이가 시음세다 숨나이 제리바시니
2: 소음나 다글비로 이바 포도어도 아이게 뭘 아말래 마가 짜마나바
1: 그리
2: 아두다 아이 좀브랄만 한글라이니
1: 괜하지부 속에 말을 보면 애들 그만 싹 짜마나 해봐
2: 짜마나 가자니
1: 괜하니 바바바바바바 소음나서 이거 바이 컬럼 되나 아이쥬 바이 걱정이 아이게 와봐서 오비드는 애 소음나 이게 막 띵아부터 방비 오봐 아이 마보 티브디 아무 알아보네 바이
2: 호이 파래 아이 형 지금 망원다.

0: 아, 위조권인 떡.
1: 무슨 위조권링?
0: 아두가 난 좀 몰라 버리 이거 봐.
1: 허이.
0: 아두가 만나.
1: 아이고.
0: 고 떠링에 먹는다. 능 행받이야래.
1: 허이 영재로.
0: 만우 기니. 아이 스킨 소다 하게.
1: 아두가 행복아. 허이. 야이 봐. 소 이런 머디 펀이다.
0: 아이 이제 세소.
1: 아이 노키오 마도 이런 머디 펀이다.
0: 할로 봐. 아, 난 가게 레기.
1: 돌아만 있네.
0: 아이 디 염다 레기.
1: 소 이런 머디 펀이다.
0: 예. 아, 능 노리 시디. 랑아 테바세 내리니 해. 아두아. 아이 허리 누움다 풍멍하다 나겠고 다 먹겠고 마바이 세발 준비해 오세요
1: 마바이 미도구 링 허러버 시킨 솔 허러버 미도구 링
0: 세 이행 오세요
1: 카이놈 띵지기 예스

0: 마호보.
1: 마호지 호지. 뭐 뿌리 버가 카이네드는 레이리비니.
2: 그래. 마호보 모네와. 마에. 마두 분은 모이드나소. 아기 펌다디 마두기 캐나버게 슐레이디. 아이는 밤부디 모글이 샤비 캐나버드나디. 아기 담우가 생문 욕시버드네. 마에. 아이. 아이가 시나게 튀나버스 아이폰 강단 놈아이. 아이 분치시다. 난게 조금만 말하면 또 언제리네 간절히 봐. 아이. 아이는 뭐야 말 하나 다가절히 봐.
1: 마이는 부어티 반전의 카피네. 아더 아이 소목 전화만 따라게.
2: 전화해 봐.
1: 전화기 꺼.
2: 오케이
1: 바이바이.
2: 바이.

0: 마음을 던데 딱 보냈다나? 아, 또 오빠 눕방하고 덕민아리봐.
1: 허이!
0: 어, 덕민네 저래, 저는 덕민.
1: 오이마!
2: 거리 이놈의 도리, 저기 멍래 따이벙래네 도리, 저거. 아이, 견면은 다 됐다.
0: 아이, 붕아. 나이코. 아이, 이 눕이다 켈라이까? 레스토랑에다 골든 덕민아리브 눕봐도. 뭐도? 아이겠다, 나네, 헬리. 아이오네, 아이오네. 눕봐도가 아이겠다, 나네, 헨게봐.
1: 아이네, 아이네, 헬리.
0: 그,
1: 누파랑 마셔 강림이라.
0: 아, 뭐 작가님이 누파도 가리.
1: 응.
0: 아유, 누파도 가리.
1: 아, 나 실랑
0: 그래.
3: 아, 다비리 수망릴라. 비자트리 아니슈브서룩. 릴라사나비키바 농은 수망릴라 아티스트 애소시에이션기 릴라강부. 다비리바시 아가슈아니 팔기. FM 상하이 채널드기니. 하우젝 젠저기 코롤다 로비르시. 텍점 감베르다기 바시.

아기 민나 라시람님 아선싱 라이팜나 타임벨롱 브레레카 강나 라파세 암나 하라오에 콰데 하라오밤나 아코이 팔라 타우저바 아코이디 시고빈데지기 세바 팡자바세 아드가 강기 싱톡바기 아데기 강마눙기 쿠바 이사이 야오보 팡자니 칸바기 하라오바세 시나미헤나 강 라코기 하라오바세 오이 강마눙지 자톡바디 아토파 이마나바 싱가폰바 자톡바디 팡제 고빈데기 쿠바 이사이 팔라 야오바기 아둠 오자싱나 마탐도 칸잘랄라이감니나 아토파다 샤트바기 마탐도 팡드레 강마눙다 고빈데지 세바 팡바세 야나 하라오에 스마이나 오자싱기 마카다 세샤카 야오 팡자바세 포파기 마헤야레나 고빈데지 세바 팡자바세 포파이 마헤야레나 칸자

아이기 밍 또 뭐 토리즘 아이암 타비아르 숙항에 아이기 레범디 수염리 가이데이과 아이세 토리즘 기회나 쟁철레 이바 히람치다 뽕예 이바 모인 레이브네 세나 강 하이브세 잉엔기 니니 반바나 코이나 응아시 복도듬 이파이포 학도디 사타라 라이드네과 무세닝 토롤 하뚝뜨기 토록뿐이 세기 릴람지 숨 가이든 락버시나 아이코기 타 모이시당시 라타자타 아시금 방토 이바 토롬제 마시 얌나 누아이바 뽕닝 샨티 레이바 와클다 레이람바 차랑나 부크디 마코파 아드기 마탐 마탐기 하이타레 하우지세 코기 예닝 타기 코기 로우싱 우락바 마탐 파우싱나 줌줌 타르코 마탐 하이타레과 시기 마탐 모이르 코시다 바가반기 세바다 코인 창자라가 아드금 로록 타 라코 마탐드 수헤나 마히 마롱 좀나 바나나 부기다 마 아드기 레이디바 코이 바이스노브싱 하이타레 이소르기 세바 펑제리 부크디 마키 타모이세 헤나 뽕닝 누아이바 비쇼 샨티 오이브도 오이나 스마이나 숨롱네 아두나 마시 하람가 마일레나 방토르 부토롬세 링람 가이드나 숨 토록퍼세 라나 마람 모이드나 마탐 크람 레푸레드나 과 아도 레푸부도 한다 얌나 누아이나 지 라니 마탐 지 키탕 파갈락바동 수이 과 아도 시데기 헤나 하이리바 잉엔기 니니 반바 아스 방토르바 라타자타세 시즈나 품나막 꼬피라가 코이 콰이 품나막 수 아파바 람비롬도 싱셀라가 나디엑타나 푸시누 창나 아와나 쿠드물로 꼭샤라가 아파바도 산티 퍼포르션 원스 바이나 탐자니

아이기 밍 말라서나 공상득이 한달강을학보다 북닝다 해방강도나 눈알바포에 깡금해가 말이리는나 밤은 렉상다 강기적을 사부도 야우부디 아묘즈닝에도 야우부디 나시바우도 야우부디 팡주에도 마퉁다락바다 야우바 팡바 넘보이즈게 마얌주 깡금해지다 얌눈아이나 사루가 아부드나 하나우디 아마 팡동이나제 시하레로 신자를

0: 궁금기 타우람 다비리 베싱부 따람노 옥세리 구름제리 따톤스 욕비락리
1: 욕지락리 있잖아 베마
0: 나철 피다 타지리 피다 솜들링신 비우
1: 파니 파니
0: 따톤 ngasigi thauram gi ahan ba asidi khongjom par ba taminasi
1: ohoi
0: sakpi ga dabana moirang them sana to bide bini
1: mhm
0: aduga matangna moirang kang leirol da thangjing harau ba gi matangni
1: mhm
0: adudi taton khongjom par ba asi ngasigi thauram haudok po oina taminasi
1: phani phani taminasi

아솜데게수 감독맨스 녹발락부두가 람비등아이람이고 톡 탱진나래 마시대기들 불러 뿐나 람자오 가리 람자오도 삑 단마카이마 코이마리네.

모두 라이크 더 강지행이 그바가니 로나라가나 이빨리붕어 하이드나 한갈리 까리노마나 한갈리디 영원에서야 게게 뭐랑 탕징 하라오버기 라이크 락버부 니빠오니 비오 헤타 소록다 뽐탈 탄마카이 깨릭깨릭 있나 락버시부 홍나버라네 아이빨리붕어 나사 구름자리 하자리시니 아무것도 락버야로 한테 하이비고 아 주민해 주민해 파리 봉이 빨 하이키게

하이브 뭐 농반 말아이 톡룩테이 싸우고서 말아이 룩타리 하라가 뚜민뚜민 정전결에 펌펌랑다 사이는 농반길 레이디 갓 크러버니 꼬마범 마이비드 신나라가 이마 마이비 농반라이는 껄리블레이세 이부도 우머랑 탕징이 마쿠따 따생 따생의 신나비우 라우달락트바야로이 가리고마 라우드라가디 농발 아이는 랑 탕중 따르가 분전바라 나트르가나 빠야나 레이드 마 쿠타 하바 분바라 짜타가 도리베니 헥 하이라마가 농반제 펌마가 레이름바다기 아 컴버트 위빌 락버리 영어버니다 마다기디 정실레 마리마리 마자이비에 메 토이빌 오이는 펌펌 랑드 펑크리 아이붕어 컴버네 레이깟 바쌍악바디 하자이 하이다 사자

벙어 앙앙나 쿠르마마가 톨레이도 롱바니 상셀러가 마마이비 까다히 비로 아이기레이도 틸르바니 예로르기 미야마시다 롱바나레랑 쿠토레이 앙아마 타우쁘나마 예리 하이바나 텐신제게 에하기 세삭니나 마탕마탕 어쩌우상 앙아마 타우 예멜로에라가 마자이비에마기 마낙 욕실레이 니피 깡롭투데 예럭바마탐 아두다 Chanaibema, singing Lerang, she amatelo bido, like the Kalu. Twivina Tanungba, Hekta Hidebiro, Mamai, the hood lay to a pig out, the Zorozo, Hidera, play, do not. Lay my the tie. Harayam, the longing the tomb in the Haraga, Mamai, two lay hold his Hanahan. Matangamu, Alan, come and a yellow belay do thee. Masu asugum na matang matang yela I haiben ten sinjage majai biema gi manak yore ni pirup ahlup imai ben matang matang yelak pana ya yangang na yen belai dikari haire san hai biema hai rang se matang yeng biu haire ga nong ya anga se le pon polang pai ra ga thoi bi da hai phet yeng ga

0: ꯍꯥꯏꯕꯁꯤ ꯊꯝꯖꯒꯦ.
1: ꯃꯊꯪꯗ ꯈꯪꯖꯅꯤꯡꯕꯁꯤꯅ ꯗꯣꯛꯇꯔ, ꯊꯥꯗꯒꯗꯣꯔꯤꯕ ꯉꯥ ꯃꯆꯥꯁꯤꯡꯁꯦ ꯃꯁꯤꯒꯤ ꯃꯐꯝꯁꯤ ꯊꯥꯗꯗ꯭ꯔꯤꯉꯩ ꯃꯥꯡ ꯑꯣꯏꯅꯅ ꯀꯔꯤ ꯀꯔꯝ ꯇꯧꯔꯒ ꯁꯦꯝ ꯁꯥꯒꯅꯤ, ꯑꯗꯨꯒ ꯃꯥꯒꯤ ꯊꯥꯗꯒꯗꯣꯔꯤꯕ ꯉꯥ ꯃꯁꯤꯡꯒꯤ ꯆꯥꯡꯁꯤꯒ ꯄꯥꯛ ꯆꯥꯎꯕꯁꯤꯒꯅ ꯀꯌꯥꯝꯅ ꯑꯣꯏꯍꯟꯒꯅꯤ ꯍꯥꯏꯕꯁꯤ ꯁꯤꯒꯤ ꯃꯇꯥꯡꯗꯁꯨ ꯋꯥꯐꯝ ꯈꯔꯗꯪ ꯊꯝꯕꯤꯌꯨ.
0: ꯀꯃꯔꯁꯤꯌꯦꯜ ꯑꯣꯏꯅ ꯄ꯭ꯔꯗꯛꯁꯟ ꯇꯧꯅꯕꯒꯤꯗꯃꯛꯇꯗꯤ ꯉꯥꯒꯤ ꯄꯨꯈ꯭ꯔꯤꯁꯤ 0.25 ꯍꯦꯛꯇꯔꯀꯣ ꯂꯧ ꯁꯪꯉꯝ ꯑꯃ ꯍꯥꯏꯇꯥꯔꯦꯀꯣ ꯇꯧꯕꯁꯤꯅ ꯈ꯭ꯋꯥꯏꯗꯒꯤ ꯁꯨꯇꯦꯕꯜ ꯑꯣꯏꯀꯣ. ꯁꯤꯗꯒꯤ ꯄꯤꯛꯑꯒꯁꯨ ꯁꯤꯗꯒꯤ ꯆꯥꯎꯔꯒꯁꯨ ꯌꯥꯗꯦ ꯍꯥꯏꯕ ꯅꯠꯇꯕ, ꯑꯗꯨꯕꯨ ꯃꯤꯅꯤꯃꯝꯗ ꯑꯩꯈꯣꯏꯅ ꯀꯃꯔꯁꯤꯌꯦꯜ ꯑꯣꯏꯅ ꯆꯪꯁꯤꯜꯂꯛꯄ ꯃꯇꯝꯗꯗꯤ ꯂꯧ ꯁꯪꯉꯝꯒꯤ ꯄꯨꯈ꯭ꯔꯤ ꯑꯣꯏꯕꯁꯦ ꯑꯦꯔꯤꯌꯥꯗ ꯃꯁꯤꯅ ꯈ꯭ꯋꯥꯏꯗꯒꯤ ꯍꯦꯟꯅ ꯐꯩ. ꯄꯨꯈ꯭ꯔꯤꯁꯤꯗꯤ ꯃꯈꯜ ꯃꯈꯜ ꯇꯣꯉꯥꯜꯂꯤ. ꯀꯅꯥꯒꯨꯝꯕꯅ ꯉꯥ ꯃꯆꯥꯁꯦ ꯄꯨꯊꯣꯛꯅꯤꯡꯕ ꯇꯥꯔꯒꯗꯤꯀꯣ ꯄꯨꯈ꯭ꯔꯤꯁꯤ ꯅꯁꯔꯤ ꯄꯣꯟ ꯗꯔꯀꯥꯔ ꯑꯣꯏꯅꯤ, ꯔꯤꯌꯔꯤꯡ ꯄꯣꯟ ꯗꯔꯀꯥꯔ ꯑꯣꯏꯅꯤ, ꯁ꯭ꯇꯣꯛꯀꯤꯡ ꯄꯣꯟ ꯗꯔꯀꯥꯔ ꯑꯣꯏꯅꯤ. ꯉꯥ ꯃꯆꯥ ꯄꯨꯊꯣꯛꯅꯕꯒꯤꯗꯃꯛꯇꯗꯤ ꯄꯨꯈ꯭ꯔꯤ ꯑꯍꯨꯝ ꯗꯔꯀꯥꯔ ꯑꯣꯏꯅꯤ. ꯀꯅꯥꯒꯨꯝꯕꯅ ꯉꯥꯁꯦ ꯃꯆꯥꯁꯦ ꯂꯩꯔꯒ ꯑꯩ ꯆꯥꯎꯕꯕꯨ ꯃꯥꯔꯀꯦꯇꯦꯕꯜ ꯁꯥꯏꯖ ꯐꯥꯎꯕ ꯌꯣꯟꯒꯦ ꯍꯥꯏꯔꯒꯅ ꯍꯥꯏꯔꯤꯕ ꯄꯨꯈ꯭ꯔꯤ ꯑꯍꯨꯝꯁꯤ ꯊꯝꯗ꯭ꯔꯒꯁꯨ ꯒ꯭ꯔꯣꯠ ꯑꯥꯎꯠ ꯄꯣꯟ ꯑꯃꯈꯛꯇꯪ ꯊꯝꯕ ꯌꯥꯔꯦꯀꯣ. ꯄꯨꯈ꯭ꯔꯤꯁꯤꯗꯤ ꯇꯧꯒꯗꯧꯔꯤꯕ ꯑꯦꯛꯇꯤꯚꯤꯇꯤꯁ ꯑꯥꯏꯗꯔ ꯑꯩꯁꯤ ꯉꯥꯁꯤ ꯏꯁꯄꯣꯟ ꯁꯦꯝꯒꯅꯤ ꯍꯥꯏꯔꯒꯅ ꯏꯁꯄꯣꯟ ꯁꯦꯝꯕꯒꯤ ꯅꯁꯔꯤ ꯄꯣꯟ ꯁꯤꯃ ꯗꯔꯀꯥꯔ ꯑꯣꯏꯔꯦꯀꯣ. ꯑꯗꯨꯗꯒꯤ ꯑꯩꯅ ꯀꯔꯤꯒꯨꯝꯕ ꯅꯁꯔꯤꯁꯤꯗꯒꯤꯅ ꯑꯩꯅ ꯔꯤꯌꯔꯤꯡ ꯄꯣꯟ ꯍꯥꯏꯇꯥꯔꯦꯀꯣ, ꯏꯁꯄꯣꯟꯁꯤ ꯊꯝꯃꯒ ꯑꯩꯅ ꯐ꯭ꯔꯥꯏ ꯐꯥꯎꯕ ꯁꯦꯝꯒꯦ ꯍꯥꯏꯔꯒꯗꯤ ꯉꯁꯥꯏꯒꯤ ꯔꯤꯌꯔꯤꯡ ꯄꯣꯟꯁꯤ ꯆꯪꯉꯛꯀꯗꯧꯔꯤꯅꯤ. ꯑꯗꯨꯗꯒꯤ ꯑꯩꯅ ꯃꯥꯔꯀꯦꯇꯦꯕꯜ ꯁꯥꯏꯖ ꯐꯥꯎ ꯉꯥ ꯌꯣꯛꯀꯦ ꯍꯥꯏꯔꯒꯗꯤ ꯒ꯭ꯔꯣꯠ ꯑꯥꯎꯠ ꯄꯣꯟꯁꯤꯅꯤꯀꯣ ꯗꯔꯀꯥꯔ ꯑꯣꯏꯗꯣꯏꯁꯦ. ꯑꯩꯅ ꯇꯧꯒꯗꯧꯔꯤꯕ ꯑꯦꯛꯇꯤꯚꯤꯇꯤꯁ ꯃꯇꯨꯡꯏꯟꯅꯀꯣ ꯑꯩꯅ ꯁꯦꯂꯦꯛꯁꯟ ꯇꯧꯕ ꯃꯌꯥꯝ ꯃꯊꯧ ꯑꯣꯏ. ꯄꯣꯟ ꯄ꯭ꯔꯤꯄꯔꯦꯁꯟ ꯅꯠꯇ꯭ꯔꯒ ꯄꯣꯟ ꯃꯦꯅꯦꯖꯃꯦꯟꯁꯦ ꯉꯥ ꯃꯆꯥ ꯄꯨꯊꯣꯛꯄꯒꯤ ꯃꯥꯒꯤ ꯃꯦꯅꯦꯖꯃꯦꯟꯗ ꯇꯣꯉꯥꯜꯂꯅꯤꯀꯣ. ꯑꯗꯨꯗꯒꯤ ꯒ꯭ꯔꯣꯠ ꯑꯥꯎꯠꯀꯤꯁꯨ ꯇꯣꯉꯥꯜꯂꯅꯤꯀꯣ. ꯌꯥꯝꯅ ꯗꯤꯐ꯭ꯔꯦꯟꯁ ꯂꯩꯕꯕꯨꯗꯤ ꯅꯠꯇꯕ, ꯋꯥꯇꯔ ꯂꯦꯕꯦꯜ ꯊꯝꯃꯛꯄꯗ ꯄ꯭ꯂꯁ ꯉꯥ ꯃꯆꯥꯒꯤꯗꯤ ꯃꯆꯤꯟꯁꯤ ꯌꯥꯝꯅ ꯄꯤꯛꯄꯅꯤꯅ ꯍꯌꯦꯡ ꯃꯥꯒꯤ ꯑꯄꯤꯛꯄ ꯃꯆꯤꯟꯖꯥꯛ ꯁꯦꯝꯕꯤꯐꯝ ꯆꯪꯉꯤꯀꯣ. ꯃꯁꯤꯒꯤ ꯃꯆꯤꯟꯖꯥꯛꯁꯤꯅ ꯑꯩꯈꯣꯏꯒꯤ ꯄ꯭ꯂꯦꯡꯇꯟ ꯍꯥꯏꯔꯤꯁꯤꯀꯣ. ꯑꯗꯨ ꯄ꯭ꯂꯦꯡꯇꯟꯁꯤ ꯑꯩꯈꯣꯏꯅ ꯁꯦꯝꯕꯤꯐꯝ ꯆꯪꯉꯤ. ꯑꯗꯨ ꯄ꯭ꯂꯦꯡꯇꯟ ꯁꯦꯝꯅꯕꯒꯤꯗꯃꯛꯇ ꯑꯩꯈꯣꯏꯅ ꯊꯥꯎꯊꯤ ꯁꯟꯊꯤ ꯍꯥꯞꯄꯤꯐꯝ ꯆꯪꯉꯤꯀꯣ. ꯑꯇꯣꯞꯄꯗꯤ ꯆꯞ ꯃꯥꯟꯅꯔꯛꯀꯅꯤ. ꯄꯨꯈ꯭ꯔꯤꯁꯤ ꯃꯈꯜ ꯑꯅꯤ ꯊꯣꯛꯂꯛꯀꯅꯤ, ꯁꯤꯖꯅꯦꯟ ꯄꯣꯟ ꯍꯥꯏꯕ ꯑꯃ, ꯄꯤꯔꯤꯅꯦꯟ ꯄꯣꯟ ꯍꯥꯏꯕ ꯑꯃꯀꯣ. ꯄꯨꯈ꯭ꯔꯤꯁꯦ ꯑꯩꯈꯣꯏꯅ ꯀꯪꯅ ꯆꯤꯡꯊꯣꯛꯑꯕ ꯃꯇꯨꯡꯗ ꯁꯦꯝꯕ ꯑꯃ, ꯑꯗꯨꯗꯒꯤ ꯏꯁꯤꯡꯁꯤ ꯑꯩꯈꯣꯏꯅ ꯔꯤꯄ꯭ꯂꯦꯁ ꯇꯧꯕꯒꯤ ꯈꯨꯗꯣꯡꯆꯥꯕ ꯂꯩꯇ꯭ꯔꯒꯅ ꯍꯥꯔꯚꯦꯁ ꯇꯧꯈ꯭ꯔ ꯃꯇꯨꯡꯗ ꯄꯨꯈ꯭ꯔꯤꯁꯤꯗ ꯏꯁꯤꯡ ꯂꯩꯅ ꯂꯩꯅ ꯄꯣꯟꯁꯦ ꯃꯦꯅꯦꯖꯃꯦꯟ ꯇꯧꯕ ꯑꯃ ꯑꯅꯤ ꯊꯣꯛꯀꯅꯤꯀꯣ. ꯑꯗꯨꯅ ꯀꯅꯥꯒꯨꯝꯕꯅ ꯄꯨꯈ꯭ꯔꯤꯁꯦ ꯑꯩꯅ ꯐꯖꯅ ꯗꯤ ꯋꯥꯇꯔꯤꯡ ꯇꯧꯕ ꯂꯣꯏꯔꯒ ꯃꯦꯅꯦꯖꯃꯦꯟ ꯇꯧꯒꯦ ꯍꯥꯏꯔꯒꯅ ꯗꯤ ꯋꯥꯇꯔꯤꯡ ꯇꯧꯕꯒꯤ ꯃꯦꯅꯦꯖꯃꯦꯟ ꯄꯥꯏꯈꯠꯄꯤꯕ ꯇꯥꯔꯦ. ꯑꯗꯒꯤ ꯏꯁꯤꯡꯁꯤ ꯂꯩꯅ ꯂꯩꯅ ꯑꯩꯅ ꯑꯃꯨꯛꯀ ꯏꯁꯤꯡꯁꯤ ꯁꯤꯡꯊꯣꯛꯂꯒ ꯑꯇꯣꯞꯄ ꯑꯅꯧꯕ ꯏꯁꯤꯡ ꯆꯤꯡꯉꯛꯅꯉꯥꯏꯒꯤ ꯈꯨꯗꯣꯡꯆꯥꯕ ꯂꯩꯇ꯭ꯔꯒꯅ ꯑꯩꯒꯤ ꯂꯩꯔꯤꯕ ꯏꯁꯤꯡꯗꯣ ꯄꯣꯟ ꯇ꯭ꯔꯤꯠꯃꯦꯟ ꯄ꯭ꯂꯁ ꯄꯣꯟ ꯃꯦꯅꯦꯖꯃꯦꯟꯁꯤ ꯇꯧꯔꯒ ꯃꯊꯪ ꯑꯃꯨꯛꯀꯤ ꯉꯥ ꯍꯥꯞꯅꯕꯒꯤꯗꯃꯛꯇ ꯑꯩꯅ ꯁꯦꯝ ꯁꯥꯕꯤꯕ ꯃꯊꯧ ꯇꯥꯏ.
1: ꯍꯣꯏ, ꯏꯁꯤꯡꯁꯤꯗꯤ ꯑꯁꯤꯟ ꯑꯌꯥꯛꯀꯤ ꯆꯥꯡꯁꯦ ꯂꯩꯕ꯭ꯔꯥ? ꯏꯁꯤꯡ ꯑꯃꯍꯦꯛꯇꯗꯨꯃꯛ ꯁꯤꯖꯤꯟꯅꯕ ꯌꯥꯕ꯭ꯔꯥ? ꯑꯗꯨꯒ ꯏꯁꯤꯡ ꯁꯤꯟꯗꯣꯛꯄ ꯍꯥꯏꯕꯤꯔꯤꯕꯁꯦ ꯃꯁꯤ ꯉꯥꯁꯤ ꯌꯣꯛꯄ ꯃꯇꯝꯗ ꯑꯗꯨꯃꯛ ꯇꯉꯥꯏꯐꯗꯅ ꯇꯧꯗꯕ ꯌꯥꯗꯕ ꯊꯕꯛ ꯑꯃꯔꯥ? ꯃꯥꯁꯤꯅ ꯆꯥꯎꯗ꯭ꯔꯤꯐꯥꯎꯗ ꯏꯁꯤꯡꯁꯦ ꯀꯌꯥꯔꯛꯇꯤ ꯁꯤꯟꯕꯤꯒꯅꯤ ꯁꯤꯁꯨ ꯍꯥꯏꯕꯤꯌꯨ.
0: ꯏꯁꯤꯡ ꯁꯤꯟꯕ ꯁꯤꯟꯗꯕ ꯍꯥꯏꯕꯁꯤꯗꯤꯀꯣ ꯑꯩꯒꯤ ꯐꯥꯔꯃꯤꯡ ꯄ꯭ꯔꯦꯛꯇꯤꯁꯀꯤ ꯃꯈꯥ ꯄꯣꯜꯂꯛꯀꯅꯤ. ꯑꯩꯈꯣꯏꯅ ꯇ꯭ꯔꯦꯗꯤꯁꯅꯦꯜ ꯐꯥꯔꯃꯤꯡ ꯍꯥꯏꯕꯀꯣ, ꯑꯦꯛꯁꯇꯦꯟꯁꯤꯞ, ꯏꯟꯇꯦꯟꯁꯤꯞ, ꯁꯤꯃꯤ ꯏꯟꯇꯦꯟꯁꯤꯞ, ꯁꯨꯄꯔ ꯏꯟꯇꯦꯟꯁꯤꯞ ꯍꯥꯏꯅ ꯐꯥꯔꯃꯤꯡꯁꯤ ꯃꯈꯜ ꯂꯩꯔꯦꯀꯣ. ꯁꯨꯄꯔ ꯏꯟꯇꯦꯟꯁꯤꯞꯀ ꯍꯥꯏꯔꯒꯗꯤ ꯉꯁꯥꯏꯒꯤ ꯍꯦꯚꯤ ꯏꯁꯇꯣꯛꯀꯤꯡ ꯂꯥꯛꯀꯗꯧꯔꯤꯅꯤ ꯉꯥꯁꯤ. ꯁꯝꯅ ꯍꯥꯏꯕꯗ ꯑꯩꯈꯣꯏꯅ ꯆꯨꯝꯅ ꯑꯦꯛꯁꯇꯦꯟꯁꯤꯞ ꯐꯥꯔꯃꯤꯡ ꯇꯧꯕ ꯃꯇꯝꯗ ꯂꯧ ꯄꯔꯤ ꯑꯃꯗ ꯉꯥ 5,000-6,000 ꯐꯥꯎꯗꯅꯤꯀꯣ ꯔꯤꯀꯃꯦꯟ ꯇꯧꯔꯤꯁꯦ. ꯏꯟꯇꯦꯟꯁꯤꯞ ꯆꯪꯉꯛꯑꯒꯅ 8,000-10,000 ꯐꯥꯎꯕ ꯄꯥꯔꯦꯛꯇ ꯄꯔꯤ ꯑꯃꯗꯀꯣ. ꯏꯟꯇꯦꯟꯁꯤꯞ ꯆꯪꯉꯛꯑꯒꯗꯤꯀꯣ ꯏꯚꯟ ꯑꯩꯈꯣꯏꯒꯤ 10,000 ꯑꯕꯕ ꯂꯥꯛꯀꯗꯧꯔꯤꯅꯤ ꯉꯥꯁꯦ. ꯑꯗꯨꯗꯒꯤ ꯑꯃꯨꯛꯀ ꯁꯨꯄꯔ ꯏꯟꯇꯦꯟꯁꯤꯞꯀ ꯆꯪꯉꯛꯑꯒꯗꯤ ꯂꯧ ꯄꯔꯤ ꯑꯃꯗ ꯉꯥꯁꯦ ꯃꯥ ꯃꯥꯒꯤ ꯏꯁꯄꯤꯁꯤꯁꯀꯤꯁꯨ ꯃꯈꯥ ꯄꯣꯜꯂꯛꯀꯅꯤꯀꯣ. ꯁꯝꯅ ꯑꯩꯈꯣꯏꯅ ꯉꯁꯥꯏ ꯉꯥꯆꯤꯛꯀꯨꯝꯕ ꯉꯥꯀ꯭ꯔꯥꯒꯨꯝꯕ ꯍꯥꯏꯔꯒꯗꯤ ꯑꯩꯈꯣꯏ ꯂꯧ ꯄꯔꯤ ꯑꯃꯗ ꯉꯥ ꯃꯆꯥ 100,000-100,000 ꯐꯥꯎꯕ ꯑꯗꯨꯝ ꯏꯁꯇꯣꯛꯀꯤꯡ ꯇꯧꯕ ꯌꯥꯏ. ꯑꯗ ꯉꯁꯥꯏꯒꯤ ꯉꯥ ꯃꯁꯤꯡ ꯀꯌꯥ ꯍꯥꯞꯀꯗꯒꯦ ꯍꯥꯏꯕꯁꯤꯗꯤꯀꯣ ꯑꯩꯒꯤ ꯏꯁꯄꯤꯁꯤꯁ ꯑꯃꯁꯨꯡ ꯑꯩꯒꯤ ꯐꯥꯔꯃꯤꯡ ꯁꯤꯁꯇꯦꯝꯁꯦ ꯁꯤꯒꯤ ꯃꯈꯥ ꯄꯣꯜꯂꯛꯀꯅꯤ. ꯑꯗ ꯀꯔꯤꯒꯨꯝꯕ ꯑꯩꯈꯣꯏꯅ ꯁꯨꯄꯔ ꯏꯟꯇꯦꯟꯁꯤ ꯀꯣ ꯉꯥꯁꯤ ꯑꯩꯈꯣꯏꯅ ꯍꯦꯚꯤ ꯏꯁꯇꯣꯛꯀꯤꯡ ꯇꯧꯔꯕ ꯅꯣꯡꯃꯗ ꯄꯤꯁꯐꯝ ꯊꯣꯛꯄ ꯉꯥ ꯃꯆꯤꯟꯖꯥꯛꯁꯦ ꯐꯖꯅ ꯄꯤꯖꯔꯕꯀꯣ, ꯄꯦꯂꯦꯠ ꯐꯤꯠꯁꯦ ꯑꯣꯏꯔꯒꯗꯤ ꯉꯁꯥꯏꯒꯤ ꯏꯁꯤꯡꯁꯤ ꯑꯦꯔꯦꯇꯔ ꯑꯣꯛꯁꯤꯖꯦꯟ ꯂꯦꯚꯦꯜ ꯃꯦꯅꯦꯖꯃꯦꯟ ꯇꯧꯅꯕꯒꯤꯗꯃꯛꯇ ꯑꯦꯔꯦꯇꯔ ꯍꯥꯞꯄꯛꯄ ꯆꯪꯒꯅꯤꯀꯣ. ꯑꯗꯨꯗꯒꯤ ꯉꯁꯥꯏꯒꯤ ꯏꯁꯤꯡ ꯄꯨꯝꯃꯛꯇꯅꯕꯒꯤꯗꯃꯛꯇꯀꯣ ꯑꯐꯕ ꯀ꯭ꯋꯥꯂꯤꯇꯤ ꯊꯝꯅꯕꯒꯤꯗꯃꯛꯇ ꯏꯁꯤꯡꯁꯤ ꯑꯦꯠꯂꯤꯁ ꯌꯥꯝꯗ꯭ꯔꯕꯗ ꯑꯩꯈꯣꯏ 20-30% ꯗꯦꯂꯤ ꯑꯦꯛꯆꯦꯟꯁ ꯆꯪꯉꯛꯀꯅꯤ. ꯑꯗꯨꯕꯨ ꯑꯩꯈꯣꯏꯒꯤ ꯍꯧꯖꯤꯛ ꯀꯟꯗꯤꯁꯟꯗꯗꯤ ꯑꯗꯨꯒꯤ ꯁꯤꯁꯇꯦꯝꯗ ꯉꯥ ꯌꯣꯛꯇ꯭ꯔꯤꯕꯅꯤꯅ ꯆꯨꯝꯅ ꯑꯩꯈꯣꯏꯒꯤ ꯍꯧꯖꯤꯛ ꯌꯣꯛꯅꯔꯤꯁꯤꯗꯤ ꯑꯦꯛꯁꯇꯦꯟꯁꯤꯞ ꯇꯨ ꯁꯤꯃꯤ ꯏꯟꯇꯦꯟꯁꯤꯞꯀꯤ ꯂꯦꯚꯦꯜꯗꯅꯤ ꯑꯩꯈꯣꯏꯅ ꯌꯣꯛꯏꯁꯦ. ꯁꯤꯒꯤ ꯂꯦꯚꯦꯜꯗ ꯑꯣꯏꯕꯅꯤꯅ ꯑꯩꯈꯣꯏ ꯏꯁꯤꯡ ꯁꯤꯟꯗ꯭ꯔ ꯐꯥꯎꯕꯗ ꯀꯩꯁꯨ ꯑꯀꯥꯏꯕ ꯂꯩꯇꯦ. ꯉꯥ ꯑꯁꯤ ꯌꯣꯛꯄ ꯂꯣꯏꯔꯒ ꯃꯊꯪ ꯑꯃꯨꯛꯀꯤ ꯌꯣꯛꯇ꯭ꯔꯤꯉꯩꯁꯦ ꯃꯁꯤꯗ ꯉꯁꯥꯏꯒꯤ ꯄꯨꯈ꯭ꯔꯤꯁꯤꯒꯤ ꯂꯩꯍꯥꯎ ꯁꯦꯝꯅꯕꯒꯤꯗꯃꯛꯇ ꯏꯁꯤꯡꯁꯤꯗ ꯉꯥꯒꯤ ꯃꯆꯤꯟꯖꯥꯛ ꯁꯦꯝꯅꯕꯒꯤꯗꯃꯛꯇ ꯉꯁꯥꯏꯒꯤ ꯃꯦꯅꯨꯌꯔꯤꯡ ꯇꯧꯕ ꯑꯃ, ꯉꯁꯥꯏꯒꯤ ꯊꯥꯎꯊꯤ ꯁꯟꯊꯤ ꯍꯥꯞꯄꯤꯕꯁꯦ ꯃꯁꯤ ꯍꯥꯞꯄꯒ ꯏꯁꯤꯡꯁꯤ ꯑꯩꯈꯣꯏꯅ ꯁꯦꯝꯕꯤꯕ ꯆꯪꯉꯦꯕ. ꯑꯗꯣ ꯉꯁꯥꯏꯒꯤ ꯏꯁꯤꯡꯁꯤ ꯑꯁꯤꯡ ꯑꯌꯥꯛ ꯍꯥꯏꯕ ꯑꯃ ꯂꯩꯗꯅ, 실라가디고 마시 약바 사이트 하나보기다마 이거냐 추루 자이토피범 상에고 아저기 신신의 양나 이거기 아약포론도 상가 아바코 알칼라인도다 아저기 알칼라인데기 코나 마게 노멘 옵티멈 pH도 프로그나보기다마타 산티 하피범 상에고 pH 코나 always 7.2 to 7.5세 시기시 코나 탐비브르 바이디엔 바이함시
1: 나시 타다크라바 마퉁다 나마 자신시부 자토코 모이기 프레데터 모이부 차바 지베싱제 마시데기 나 톡나바 아마디 라이나 뜨나 따락타나바 카리카리 섹신 토랑싱디 로컷 베야바기 시스와이
0: 아니 톡나 아이 탐제게 코이기 나사바 하이타레고 마시기 포시 코이나 아얌바 마시기 아얌나 파자다 매니지먼트 타고다브세 숨나 이코나 그로드 아웃 컬처더디 나시 아소바 스토킹 토라 바리나고 하나 부크리시다기 나무부마 보롱부마 라이드라 프리데터리 피스 오이오 마코이세 코이나 하나 harvesting to thopam sangi moisa adagi khoi gi nga masa spoon gumba fry gumba da di tin kang ko ban long kha jing gumba kai gumba masi gi se yamna section bam sangi ko khoi na nga masa thambagi di kero sino ra so design oil so sapon oil so khoi na tharaga tin kang ja hatori ne na tra tin sa nga masa se moi injection na isu pa ga za dori ne ko ana si gi sim management ta bam sangi aduga sa gi nga aso ba da di hai ri ba problem ji yam le gande ko even single equi predatory nga bo se tin bo se masi puna maksa ina eradication to bang sang ado nga sai laina tin ha la di koi ki fishery da hojik ti koi ki chokala mani da ko ano no wa hita lang that makhan makhan gi thoe ko ado yam da kaman noi na manipur dai koi ki nagan ba se di koi eus na ko epigenetic ulcerative syndrome na koi ki laina am nei ko masi koi ki aina sa ona ra ko matam da nga gi masa da ngang lei da ba masu paga aga na ba se ko masi ne yam da kaman noi ko ada hari ba laina sina lagadi quite probably nga yok pa mi gi di pai shunu se ai farm the throughout the year thambi bam sange ko kai na ma na preventive measure wa ka dormi na hari ba laina si ko na thien na bi ta lagadi si facts ai na ida ma phange ko lo pari ma da litara ma dai na litara ma ga gram sani ko 1.2 liter isang dai ko na lo pari ma sai thopi bam sange si facts si phang lagadi ko reaction so tho abani ko ada kari gum ba si gi po sina ma ko phang da ta lagadi quite probably ga ya lau pari amada sulu kilo sa mada yaingung kilo tara ya laga phajana thito piraga lau pari amasta khoi sai thok pi bam sang as a preventive measure mo ina ba amata ta sulu kilo sa ma plus yaingung kilo tara se amata ta utra ko sulu installment wise to ko every tha ko ding yor su tha ni matung do so hai ba koi ki laina se ringa thok na bidi amata ko hai ba da lang ta se sim na view ina ha tham
1: se sulu sai thok ko khoi na ising si da already nga se tha da khra ba matung sai thok ko se masi da ding
0: since the came to acquire later ah kajo acquire always equal na yo po sing dai ko na sunu chai ho haibo tam da ko sunu se te lai ro ko pukri te chai bi bun da wi ko masi ki po se ko to ka da ni ka na sunu chai ba sunu chai ba hai se ko na sunu se ko na nga lai na pukri te chai bi ha ra di a hing ngam ting bi ho ha da haing ayuk pung ma pan tara da aina sunu si chai ha ta ra ga di nga si nu mi na warem dai sunu se ting da tham bi ba ka ri gum ba emergency ki asan ma tam pham da ba da at least 2-3 hours di chunu se tinga thambi wa haibane ba chunu se koina lang na chit pi ra ba matung dai koigi hapa gum ba na tra ga in na pa bu ngor chunu se hana pa ga chung thok pi ra ba matung da ma gi mahi se masi ka tang isin se lang ya la ga ma ka pukri se sai thok pi ga dam ne ba ana sai ba matam ba pukri tang hai ko tha na sai thok pi ba koina chunu se sai ba matam da isin gi parameter se chen tor ko matam da na si hai na ba hai na da ba hai ba la ka ne ba ana koina pukri tang hai ma tha na sai bi ba ta ga di hai ba tang hai se chunu sai ba mai kai se lai bang ase sunu sai da mai kai rom da sat na ga lai ro ne ba matam khara ko adu ka kom na kan gi ma gi reaction si lwa ba tung da som tang khai ma awat pa tang khai sa mak sai ba se ma se da di koi neutralize taw da na da akai ba kai mlai roi adu na sunu sai bi sing da ina hai jaw ha ba di asai gi sunu si sai ne da ha na phajana ting phok pi ro adu ga som ma tung da ma hi du kang la na phajana sai bi ro adu sai ba matam da jo ha na tang khai ma sai bi ro aduga minat kullama phungkhai mangai ra matung da amaka awat panakan do somaina saibi yon thamje
1: jikinga amakha sing sidi chahi chu paduma kyo pa yabani na ningtham tha kalen tha aiba khai ri doi ni ba adu do na ningtham tha matam ingsil lak pa matam sida aying ba sida ki nga thok na ba nga sing sigi da mak ta tau ba yabai se kai kai no haiba su haibi
0: winter season changa ga ga loi sine haiba de lai de ko adu nga sai ki temperature se yam na fluctuation oi ra ga di loi mak sidra ga su ko khara di sim chira pa yai ko haire ba ko se ko na thok na bu di da mak ta di singi water level che masi increase tauna alles yandra ba de koi gi 2 meter pogdi 2m/6ft ꯐꯥꯎꯒꯤ ꯂꯦꯕꯦꯜ ꯃꯨꯗꯤꯀꯣ ꯑꯩꯈꯣꯏꯅ ꯏꯁꯤꯡꯁꯤ ꯐꯖꯅ ꯃꯦꯅꯦꯖꯃꯦꯟ ꯇꯧꯕꯤꯔꯒꯗꯤ ꯍꯥꯏꯔꯤꯕ ꯄꯣꯠꯁꯤꯗꯒꯤ ꯑꯩꯈꯣꯏ ꯑꯌꯥꯝꯕ ꯉꯥꯛꯊꯣꯛꯀꯅꯤ ꯊꯝꯖꯒꯦ
1: ꯏꯅꯧ ꯅꯧꯕ ꯉꯥ ꯃꯈꯜꯁꯤꯡꯁꯦ ꯑꯩꯈꯣꯏꯅ ꯌꯣꯛꯄꯁꯤꯗ ꯍꯥꯞꯆꯤꯜꯂꯛꯄ ꯃꯇꯝꯗ ꯂꯧꯃꯤꯁꯤꯡꯁꯤꯗ ꯀꯌꯥꯃꯨꯛ ꯌꯥꯝꯅ ꯀꯥꯟꯅꯍꯟꯒꯅꯤ ꯑꯗꯨꯒ ꯃꯈꯣꯏꯒꯤ ꯁꯦꯟꯃꯤꯠꯂꯣꯟꯁꯦ ꯀꯌꯥꯝ ꯍꯦꯟꯒꯠꯍꯟꯒꯅꯤ ꯍꯥꯏꯕꯁꯤꯒꯤ ꯃꯇꯥꯡꯗꯁꯨ ꯊꯝꯕꯤꯌꯨ
0: ꯍꯥꯏꯔꯤꯕ ꯍꯥꯟꯅ ꯑꯩꯈꯣꯏꯅ ꯌꯣꯛꯏꯕ ꯉꯥꯁꯤ ꯑꯗꯨꯝ ꯆꯞ ꯃꯥꯟꯅꯅ ꯃꯆꯤꯟꯖꯥꯛ ꯄꯤꯖꯗꯧꯔꯤꯅꯤꯀꯣ
1: ꯍꯣꯏ
0: ꯁ꯭ꯄꯤꯁꯤꯁ ꯑꯅꯧꯕ ꯃꯈꯜꯒꯤ ꯉꯥꯁꯤ ꯑꯩꯈꯣꯏꯅ ꯏꯟꯀꯣꯄꯔꯦꯠ ꯇꯧꯔꯒ ꯁꯣ ꯑꯃꯨꯛꯀ ꯑꯗꯨꯝ ꯃꯆꯤꯟꯖꯥꯛ ꯇꯤ ꯑꯗꯨꯝ ꯄꯤꯖꯗꯧꯔꯤꯅꯤ ꯑꯗꯨ ꯉꯁꯥꯏꯒꯤ ꯑꯣꯡꯂꯤ ꯗꯤꯐ꯭ꯔꯦꯟꯁꯁꯤ ꯂꯥꯛꯀꯗꯧꯔꯤꯁꯤ ꯀꯩꯅꯣ ꯃꯇꯝꯗ ꯑꯇꯦꯟꯕ ꯃꯇꯝꯗ ꯃꯥꯁꯤ ꯃꯦꯆꯨꯔꯤꯇꯤ ꯑꯣꯏꯔꯒ ꯊꯨꯅ ꯌꯣꯟꯕ ꯄꯣꯠꯁꯤꯅꯦꯕꯀꯣ ꯍꯥꯟꯅ ꯑꯩꯈꯣꯏꯅ ꯌꯣꯛꯏꯕ ꯁꯤꯁꯇꯦꯝꯁꯤꯗꯒꯤꯀꯣ ꯑꯩꯈꯣꯏꯅ ꯍꯧꯖꯤꯛ ꯍꯧꯖꯤꯛꯀꯤ ꯑꯅꯧꯕ ꯉꯥꯁꯤ ꯑꯩꯈꯣꯏꯅ ꯏꯟꯀꯣꯄꯔꯦꯠ ꯇꯧꯕ ꯃꯇꯝꯗꯗꯤ ꯑꯩꯈꯣꯏꯒꯤ ꯄ꯭ꯔꯗꯛꯁꯟꯗꯁꯨ ꯑꯩꯈꯣꯏ ꯌꯥꯝꯗ꯭ꯔꯕꯗ ꯑꯦꯠꯂꯤꯁ 10-20%ꯒꯤ ꯂꯦꯕꯦꯜꯗ ꯑꯩꯈꯣꯏ ꯍꯦꯟꯒꯠꯄ ꯉꯝꯒꯅꯤ ꯄ꯭ꯂꯁ ꯑꯩꯈꯣꯏꯒꯤ ꯁꯦꯟꯃꯤꯠꯂꯣꯟꯗꯁꯨꯀꯣ ꯑꯩꯈꯣꯏꯒꯤ ꯁꯦꯟꯃꯤꯠꯂꯣꯟꯗꯁꯨ ꯌꯥꯝꯗ꯭ꯔꯕꯗ ꯑꯩꯈꯣꯏ 10-15%ꯒꯤ ꯔꯦꯟꯁꯇꯗꯤ ꯑꯩꯈꯣꯏꯒꯤ ꯄ꯭ꯔꯗꯛꯁꯟ ꯄ꯭ꯂꯁ ꯑꯩꯈꯣꯏꯒꯤ ꯀꯟꯖꯝꯁꯟ ꯗꯔꯀꯥꯔ ꯑꯣꯏꯕꯁꯦ ꯃꯁꯤꯗ ꯑꯩꯈꯣꯏ ꯍꯦꯟꯒꯠꯄ ꯉꯝꯒꯅꯤ ꯊꯝꯖꯒꯦ
1: ꯉꯥꯁꯤ ꯊꯥꯗꯈ꯭ꯔꯕ ꯃꯇꯨꯡꯗ ꯃꯈꯣꯏꯗ ꯃꯆꯤꯟꯖꯥꯛ ꯄꯤꯖꯕꯒꯤ ꯃꯑꯣꯡꯁꯦ ꯃꯁꯤꯗꯤ ꯀꯃꯥꯏꯅ ꯇꯧꯒꯅꯤ ꯄꯤꯛꯏꯉꯩꯗ ꯄꯤꯖꯔꯝꯕꯁꯤꯒ ꯈꯖꯤꯛ ꯈꯖꯤꯛ ꯆꯥꯎꯈꯠꯂꯛꯄ ꯃꯇꯝꯗ ꯄꯤꯖꯕꯒꯤ ꯃꯑꯣꯡꯁꯤꯒ ꯃꯥꯟꯅꯒꯗ꯭ꯔ ꯍꯥꯏꯕꯁꯤꯁꯨ ꯊꯝꯕꯤꯌꯨ
0: ꯌꯥꯝ ꯃꯔꯨꯑꯣꯏꯕ ꯀ꯭ꯋꯦꯁꯟꯅꯤ ꯉꯥꯁꯤ ꯏꯁꯤꯡ ꯆꯥꯔ ꯆꯥꯎꯕ ꯅꯠꯇꯦ ꯉꯥꯁꯤ ꯃꯥꯒꯤ ꯃꯆꯤꯟꯖꯥꯛ ꯄꯤꯖꯕ ꯃꯇꯝꯅꯤ ꯁꯝꯅ ꯍꯥꯏꯕꯗ ꯕ꯭ꯔꯣꯏꯂꯔꯁꯤ ꯂꯣꯏꯕ ꯃꯇꯝꯗ ꯑꯩꯈꯣꯏ 45 days ꯀꯤꯂꯣ 2-2.5 ꯇꯥꯔꯤꯁꯦ ꯃꯁꯤ ꯑꯩꯈꯣꯏꯅ ꯕ꯭ꯔꯣꯏꯂꯔ ꯌꯣꯛꯄ ꯃꯇꯝꯗ ꯃꯥꯒꯤ ꯇꯧꯔꯤꯕ ꯃꯦꯅꯦꯖꯃꯦꯟꯠ ꯃꯥꯒꯤ ꯄꯤꯖꯔꯤꯕ ꯃꯥꯒꯤ ꯍꯤꯗꯥꯛ ꯂꯥꯡꯊꯛꯁꯦ ꯃꯁꯤ ꯑꯩꯈꯣꯏꯅ ꯐꯖꯅ ꯃꯦꯅꯦꯖꯃꯦꯟꯠ ꯇꯧꯕꯤꯔꯒꯅꯤ ꯋꯦꯠ ꯆꯦꯛꯑꯦꯟ ꯇꯧꯕ ꯉꯝꯃꯤꯁꯤ ꯁꯨꯃꯥꯏꯅ ꯑꯩꯈꯣꯏꯅ ꯉꯥꯗꯁꯨ ꯉꯥ ꯃꯆꯤꯟꯖꯥꯛꯁꯦ ꯑꯐꯕ ꯃꯆꯤꯟꯖꯥꯛ ꯈꯜꯂꯒ ꯄꯤꯖꯕꯝ ꯗꯔꯀꯥꯔꯅꯤꯀꯣ ꯏꯟꯗꯤꯌꯥꯟ ꯃꯦꯖꯔ ꯀꯥꯞ ꯅꯠꯇ꯭ꯔꯒ ꯑꯦꯛꯖꯣꯇꯤꯛ ꯀꯥꯞ ꯀꯨꯝꯕꯀꯣ ꯃꯥꯏꯅꯔ ꯀꯥꯞ ꯀꯨꯝꯕ ꯌꯣꯛꯄ ꯃꯇꯝꯗꯗꯤ ꯑꯩꯈꯣꯏꯅ ꯉꯥ ꯃꯆꯤꯟꯖꯥꯛꯁꯤ ꯄꯤꯖꯒꯦ ꯍꯥꯏꯔꯒꯗꯤ ꯑꯩꯈꯣꯏ 3% ꯑꯣꯐ ꯗ ꯕꯣꯗꯤ ꯋꯦꯠ ꯉꯥ ꯃꯆꯥ ꯑꯣꯏꯔꯤꯉꯩꯗꯅ ꯍꯦꯟꯅ ꯄꯤꯖꯒꯅꯤꯀꯣ ꯑꯗꯒꯤ ꯆꯥꯎꯔꯛꯑꯒꯅ ꯃꯆꯤꯟꯖꯥꯛꯁꯤ ꯇꯥꯔꯛꯀꯗꯧꯔꯤꯅꯤ ꯑꯗꯨꯅ ꯖꯦꯅꯔꯦꯜ ꯒ꯭ꯔꯣꯠ ꯑꯣꯐ ꯀꯜꯆꯔꯗꯗꯤ 3% ꯑꯣꯐ ꯗ ꯕꯣꯗꯤ ꯋꯦꯠ ꯀꯔꯤꯒꯨꯝꯕ ꯉꯥꯁꯤ ꯀꯤꯂꯣ ꯑꯃ ꯂꯨꯝꯃꯒꯗꯤ ꯀꯤꯂꯣ ꯑꯃꯒꯤ 3%ꯁꯦ ꯃꯁꯤ ꯍꯣꯠꯂꯒ ꯑꯩꯅ ꯄꯤꯖꯕ ꯇꯥꯔꯦ ꯑꯁꯨꯃꯥꯏꯅ ꯑꯩꯈꯣꯏ 3% ꯕꯣꯗꯤ ꯋꯦꯠ ꯄ꯭ꯂꯁ ꯑꯩꯈꯣꯏ ꯅꯣꯡꯃꯗ 2ꯔꯛ ꯄꯤꯖꯒꯦꯔꯥ 3ꯔꯛ ꯄꯤꯖꯒꯦꯔꯥ ꯁꯝꯅ ꯍꯥꯏꯕꯗ ꯑꯩꯒꯤ ꯄꯨꯈ꯭ꯔꯤꯗ ꯂꯩꯔꯤꯕ ꯉꯥꯁꯤꯒꯤ ꯃꯆꯤꯟꯖꯥꯛꯁꯤ ꯀꯤꯂꯣ 10 ꯊꯥꯅꯤ ꯍꯥꯏꯔꯒꯗꯤ ꯑꯌꯨꯛꯇ ꯀꯤꯂꯣ 3 ꯅꯨꯡꯊꯤꯟꯗ ꯀꯤꯂꯣ 3 ꯅꯨꯃꯤꯗ�ꯡ ꯋꯥꯏꯔꯝꯗ ꯀꯤꯂꯣ 4 ꯁꯨꯃꯥꯏꯅ ꯈꯥꯏꯗꯣꯛꯄ ꯇꯥꯔꯦꯀꯣ ꯑꯗ 2ꯔꯛ ꯄꯤꯖꯒꯦ ꯍꯥꯏꯔꯒꯅ ꯀꯤꯂꯣ 5-5 ꯁꯨꯃꯥꯏꯅ 2ꯔꯛ ꯄꯤꯖꯕ ꯌꯥꯔꯦ ꯑꯗꯣ ꯍꯣꯏ ꯉꯥꯒꯨꯝꯕ ꯉꯥꯁꯤꯒꯨꯝꯕꯁꯤꯅ ꯑꯩꯈꯣꯏꯒꯤ ꯄꯤꯛꯏꯉꯩ ꯃꯇꯝꯗꯗꯤ ꯌꯥꯝꯗ꯭ꯔꯕꯗ 5-6% ꯕꯣꯗꯤ ꯋꯦꯠ ꯄꯤꯖꯕ ꯆꯪꯉꯦ 5-6% ꯕꯣꯗꯤ ꯋꯦꯠ ꯄꯤꯖꯕ ꯃꯇꯝꯁꯤꯗ ꯅꯣꯡꯃꯗ 5 times ꯅꯣꯡꯃꯗ 5 ꯀꯣ ꯑꯦꯛ ꯑꯩꯅ ꯉꯥ ꯃꯆꯥꯁꯤ ꯄꯨꯈ꯭ꯔꯤꯗ ꯊꯝꯃꯒ ꯅꯨꯃꯤꯠ 20 ꯐꯥꯎꯁꯦ 20-25 days 하였다래ꯀꯣ 시 파우버디 올레스 5 times 비서범 정해고 마시데기디 아이나 20대이나 20대에서 헬라고 마퉁다디고 아마가가 사이 아이나 5 times 비서시 아이나 4 times 한다고 야레고 아데 아나다 티엔 디에스 콤바 모 비서라 마퉁다 20 3 times 아마 한다고 야레고 아데기 아모가 카리 마가스나 아나다 45 days 콤바 40 days 콤바 라라파 45 days 로파데디 사이기 노마다 아니라 비서버도 아도 마나 비서바 야레 아도 고 사이기 나크라 마사고 마데디 피 인가이다 5-6% 비서라 마가 사이 마나 사오칼라가 25 days 아바코 25 days 기 마퉁다디 이코나 3-4% 보디 웨타 비서베야
1: 마케팅 기 마탕스디 카슈 와닝아이 레이터브라 둠 욘밤 제 둠 마랑 카이나 팡니 아이나 칸비브라
0: 세주타 나 쿠딩 마케 마케팅 프로블럼 시 라이 하이브스 야이 레이티 하이브스 야코 아도 바우제 지 기 마퉁이나디 코이 프로블럼 시 야암 라이 라 욘 보기 아와바스 레이 아도 봉아 사이기 카리곰 바이코이 로 앤 오더 소시에이션 플러스 이코이 가우지 레이버 컨디션 시 라이 시부다기 니 코 하우지 마케팅 기 프로블럼 레이 시코 마시나 마람 와르가 이코 마케팅 시 하우지 하우지 기디 코 프로블럼 main tham jai ado problem chum balai ta badati marketing gi dikai chum problem nai te
1: mathak da lak chaning bisina doctor ekhoi gi manipur da puthok le ba nga gi puthok sing se mausa puthok ngaram ba chang si de gi hengat bra hengat lagati ekhoi huji darkar oi ba chang si masi yau ba ngam na puthok abra hai ba si su khang jagi
0: hauje je ekhoi gi puthok iba nga se sap cha na yau na puthok ten tham jage ko kari guna ham tam sida number 1 ekhoi nga sai gi scientific farming on da chang chan da ba number 2 ba phaw cha ra gi ma cha se masi ekhoi na pung phana phasa na puthok pa ngam da ba ko ꯑꯗꯒꯤ ꯅꯝꯕꯔ 3 ꯉꯥ ꯌꯣꯛꯄ ꯃꯇꯝꯗ ꯃꯥꯒꯤ ꯄꯤꯖꯒꯗꯧꯕ ꯃꯆꯤꯟꯖꯥꯛꯁꯦ ꯃꯁꯤ ꯑꯩꯈꯣꯏꯒꯤ ꯌꯥꯝꯅ ꯍꯥꯏꯂꯤ ꯀꯣꯁ ꯑꯣꯏꯕꯀꯣ ꯇꯥꯡꯕ ꯍꯥꯏꯇꯥꯔꯦ ꯁꯤꯒꯤ ꯑꯌꯥꯝꯕ ꯁꯤꯒꯤ ꯐꯦꯛꯇꯔ ꯑꯍꯨꯝꯁꯦ ꯃꯁꯤꯅ ꯃꯔꯝ ꯑꯣꯏꯔꯒ ꯑꯩꯈꯣꯏꯒꯤ ꯄꯨꯊꯣꯛꯀꯗꯕ ꯆꯥꯡꯗꯨꯗꯒꯤ ꯑꯩꯈꯣꯏ ꯍꯧꯖꯤꯛ ꯍꯧꯖꯤꯛꯄꯨꯗꯤ ꯑꯩꯈꯣꯏ ꯄꯨꯊꯣꯛꯄ ꯉꯝꯗꯦ ꯂꯧꯔꯤꯒꯦ
1: ꯂꯧꯃꯤꯁꯤꯡꯁꯤꯅ ꯐꯧ ꯊꯥꯅ ꯐꯧ ꯃꯔꯛꯁꯤꯗ ꯉꯥ ꯌꯣꯛꯄꯅꯆꯤꯡꯕꯁꯦ ꯃꯔꯛ ꯊꯦꯡꯅꯖꯩ ꯑꯗꯨꯅ ꯐꯧ ꯃꯔꯛꯇ ꯊꯥꯗꯔꯤꯕ ꯉꯥꯁꯦ ꯀꯔꯝꯕ ꯃꯈꯜ ꯊꯥꯗꯕꯅ ꯍꯦꯟꯅ ꯈꯨꯗꯣꯡ ꯆꯥꯏ
0: ꯑꯗꯨꯒ ꯁꯦꯟꯊꯣꯛ ꯂꯩꯕꯁꯤꯅ ꯀꯔꯝꯕꯅ ꯍꯦꯟꯒꯅꯤ ꯍꯥꯏꯕꯁꯤꯁꯨ ꯈꯪꯖꯩ ꯑꯩꯈꯣꯏꯒꯤ ꯏꯟꯇ꯭ꯔꯤꯒꯦꯇꯦꯗ ꯐꯥꯔꯃꯤꯡꯗ ꯆꯤꯡꯉꯦꯀꯣ ꯑꯗꯨꯅ ꯃꯁꯤ ꯑꯅꯗꯔ ꯑꯣꯞꯁꯟ ꯑꯃꯅꯤ ꯃꯁꯤ ꯑꯩꯈꯣꯏ ꯄ꯭ꯔꯗꯛꯁꯟ ꯑꯦꯟ ꯄ꯭ꯔꯗꯛꯇꯤꯕꯤꯇꯤ ꯍꯦꯟꯒꯠꯅꯕꯒꯤꯗꯃꯛꯇ ꯑꯩꯈꯣꯏ ꯃꯅꯤꯄꯨꯔꯗ ꯈ꯭ꯋꯥꯏꯗꯒꯤ ꯁꯨꯇꯦꯕꯜ ꯑꯣꯏꯕ ꯃꯈꯜ ꯑꯃꯅꯤ ꯊꯝꯖꯒꯦꯀꯣ ꯑꯗꯨ ꯀꯔꯤꯒꯤꯅꯣ ꯍꯥꯏꯕ ꯃꯇꯝꯗ ꯑꯩꯈꯣꯏ ꯍꯧꯖꯤꯛꯇꯤ ꯅꯤꯁꯤꯡ ꯌꯥꯡꯈꯠꯂꯛꯄ ꯄ꯭ꯂꯁ ꯑꯩꯈꯣꯏꯒꯤ ꯉꯥ ꯌꯣꯛꯄꯒꯤ ꯐꯥꯔꯝꯒꯤ ꯑꯦꯔꯤꯌꯥꯗꯤ ꯁꯨꯝ ꯍꯦꯟꯒꯠꯂꯛꯄ ꯌꯥꯗꯕꯅꯤꯅꯀꯣ ꯂꯝꯁꯤꯗ ꯁꯨꯝ ꯍꯦꯟꯒꯠꯂꯛꯄ ꯌꯥꯗꯕꯅꯤꯅ ꯉꯁꯥꯏꯒꯤ ꯃꯤ ꯃꯁꯤꯡ ꯌꯥꯝꯈꯠꯂꯛꯄꯅꯤꯅ ꯉꯁꯥꯏꯒꯤ ꯑꯩꯈꯣꯏꯒꯤ ꯍꯧꯖꯤꯛ ꯂꯩꯔꯤꯕ ꯔꯤꯁꯣꯔꯁꯁꯦ ꯃꯁꯤ ꯁꯤꯖꯤꯟꯅꯔꯒ ꯑꯩꯈꯣꯏꯅ ꯄꯣꯠꯊꯣꯛ ꯄꯨꯊꯣꯛꯅꯕꯒꯤꯗꯃꯛꯇ ꯌꯥꯝ ꯇꯧꯕ ꯆꯪꯉꯤ ꯁꯝꯅ ꯍꯥꯏꯕꯗ ꯑꯩꯈꯣꯏ ꯍꯣꯔꯥꯏꯖꯟꯇꯦꯜ ꯚꯔꯇꯤꯀꯦꯜ ꯑꯦꯛꯁꯄꯥꯟꯖꯟ ꯍꯥꯏꯕꯗꯨꯅꯤꯀꯣ ꯃꯁꯤ ꯇꯧꯕ ꯃꯇꯝꯁꯤꯗ ꯑꯩꯈꯣꯏꯅ ꯂꯧ ꯎꯕꯗ ꯄꯩꯁꯥ ꯇꯣꯡꯗ꯭ꯔꯦ ꯅꯠꯇ꯭ꯔꯒ ꯃꯅꯥ ꯃꯁꯤꯡ ꯊꯥꯕꯗ ꯄꯩꯁꯥ ꯇꯣꯡꯗ꯭ꯔꯦ ꯑꯩꯈꯣꯏꯅ ꯃꯐꯝꯁꯤꯡꯁꯤ ꯂꯣꯏꯅ ꯄꯨꯈ꯭ꯔꯤ ꯑꯣꯟꯊꯣꯛꯄꯗꯤ ꯌꯥꯕ ꯅꯠꯇꯕꯅꯤꯅꯀꯣ ꯄꯨꯈ꯭ꯔꯤ ꯑꯣꯟꯊꯣꯛꯇꯕꯤꯗ ꯑꯩꯈꯣꯏꯒꯤ ꯍꯧꯖꯤꯛ ꯂꯩꯔꯤꯕ ꯔꯤꯁꯣꯔꯁꯁꯦ ꯌꯨꯇꯤꯂꯥꯏꯁ ꯇꯧꯔꯒ ꯉꯥꯒꯤ ꯄ꯭ꯔꯗꯛꯁꯟꯁꯤ ꯀꯃꯥꯏꯅ ꯍꯦꯟꯒꯠꯍꯟꯒꯗꯒꯦ ꯇꯥꯔꯒꯦꯠꯁꯦ ꯊꯝꯕ ꯃꯇꯝꯗꯗꯤ ꯑꯩꯈꯣꯏ ꯄꯦꯗꯤ ꯀꯝꯄꯤꯁ ꯀꯜꯆꯔꯁꯤ ꯂꯥꯛꯀꯗꯣꯔꯤꯕ ꯂꯧꯁꯤꯗ ꯑꯌꯥꯝꯕ ꯂꯣꯏꯅ ꯎꯅꯔꯦ ꯃꯐꯝ ꯈꯨꯗꯤꯡꯃꯛꯇꯀꯣ ꯂꯧꯁꯤꯁꯨ ꯂꯣꯛꯇꯕ ꯌꯥꯗꯕꯅꯤ ꯆꯥꯗꯕ ꯌꯥꯗꯕꯅꯤ ꯐꯧꯁꯤꯁꯨꯀꯣ ꯄ꯭ꯂꯁ ꯂꯧ

공강 기 토론 전독접을 놓이자리. 사타자리와 토론 버린기 뿡타렛 겸미니 니 부멍아 다비게니 부아리기 이제 럭다 버링은 시다 작버 생마이 이비럭바 모양람범 고르전드라 콘젤다나 쾌락범 순어라마디 쾌락범 미낭시 대비 토론 부톡바 라이시럼 서머직 뿡니팔 다비게니 라디오 릴라 노무라케 릴라시기 아로이바쉐루 릴라 사나비게더바나 마니푸르 드라마틱 유니언기 릴라 강부 뿡마팔 마카이 타바마탐다 다비게니 아사이바기 쉐롤 파링아시다 와이콤 고젠 마이테 타론 난톡비게더바나 담파마니 루크람 타론 부톡바 하이크루잠 데벤드라 자타자리바 강라 채널기 타오르마시다 누미당기 뿡따라 대기나 따라 마카이 파오보다 탐자리 아돔나 포스트카드기 쿠탕다 칸비키바 다비닝바 마니푸리 필미세이싱 타오름 선독두나 따한자리바시 아카즈바니 인팔대기니

마당다 요트 기타모이 필름 쓰다기 에게 양고인의 석바 오지드 바보닝 도섬네 세이링바 나나우 서글 망나 세이랑바이 세칸비락바 SMS마 로컬트리 이사이시 기다먹 SMS 타비락리바 미요이나 공파 나우리범 리카이다기 도이점 아노비 아돔기에스 이사이 크롤 덤주리 메암푼나 다미나시

마탕다 동주와의 꿈 공낭득이 닝템발라시라마마디 용남 회좀득이 순이따는 타비렉바 SMS마 로컬트리 간비렉리바 필름 콘탕 세이석리바 통음바마디 디블라 세이링바 카이딘 프라모디니 세이랑바 통음바 메이띠 아숨나수 이비레이 미암기 석나이르바 필메이컬 오키나막첨나 머눅무탐 짜드나 레이키더바다 타모이속나 아와바 봉독처리 레이키드바기 타와이나 마풍마기 레이콜다 잉나 직나 레이바 오이르시누 하이나 슈라단젤리 카체보이나 이사이마탄 칸저리 하이나 이비르크니 레이키드바 타와이나 라이람린다 잉나 직나 레이나바기다막 아가슈와니 팔기 마이케이데기수 셈비바 마풍마기 마팜다 코룸저리 루이네나 아돔기 셰크도 덤저리 타미나시

동안 동안 베이스의 싱어돔나 Good evening 마니프르기 타우름다 따비리 마탕다 목 로컷주리 캐치마용 비스쇼리 데이비니석바 라지니 극범나 세이링바 마담이쉐 간비력바 SMS마 이세이세기다막 SMS 타비력리바 미요이나 쿠라이 헤크루마 공덕이 NK 쿠만 모모차 카바 사나톰바 데바나마디 농마이

0: 가 진짜 터자락 받아다 먹이 앵하기 다닐 지기 뭐이 시대다 가져 들어가 흥우 하이세 시대대 석부 시대디 다 먹이 거리노 만능도 파울이 버팀지
1: 참모에니 신누 신내래고
0: 호이호이
1: 누신은 누빠는 주 다지대 누빈이 주 다지대 미우베시고
0: 호이호이
1: 누빠는 비누 신내보다 아두부 아니 세이도 오이나 하일라게 능내수 아유 다지들 항우 시대 살림을 이미암제 시대 불만도로 항우 아리 능수 항우 아 시대를 이버 우지 외야 진제 시대 항우 아이는 누시리시 너무 누시더라 아이나 아두마이더가 불만 누야 오브네 불만도 되는 밥 강들에 시 다지들 항우 세이메이도 아도 안 빠져만더라 불만
0: 난
1: 강을 얻는 거 얻다 먹이 시고는 파울 시가세 파자드는 누가 가는 파울 시고 메이도 파자드는 누가 가는